0: 사고진 날 롭지 그지 한번 망보라면 또 가.
1: 근데
0: 다른 게 다 롭쇼기 뒤에 이제 망보 있잖아 봐. 어 어떤 게 뒤에 이제 초라다 나 충마서 아. 다 수수는 게 가신 유비 레그들랑 게 슈스 뭐 수수는 게 메시지랑 게 튜니 유비 레그치야 상규요. 근데 이제 봐 다른 게 뒤에 뒤에 초라지 마당 같이 롭지 능도 있나? 다 남자 거기 가요 밑에서 뭐 다른 게
1: 좀
0: 뭐 교육서 뒤에 좀 봐. 롭지 능도 차샹나 뉴딕 세진을 메봐.
1: 티니
0: 인더 롭지 능다 뜹디기 고지 송하는 데 슈크치 보내는 메봐. 티니 뭐 데이트 주요기 타 된지 고급디 탐지체에서 뭐 롭지 능도 근데 또 티니 로링 당분이 로링이 벌써 데이트 된지 두 티니 다랑에는 로링 당분이 숨버티에 받아 캡상스네 캡오스네 지숨치 타고 총을
1: 다 단다 티나 그 토마디 톰랏다시 쳐서 딜랍데 나로리로
0: 제제
1: 갑자기 난게 티라나 다들 너무 틀려도 요마르와
0: 그거
1: 잡지 아니 롭존스 기회에서 근데 컨트 능그베 바라 담라게
0: 어 드리 다와스기요
1: 티나게 랭크도 지와
0: 네 다랑게 다 다랑 총도 있으면 범위 클라 님부스들 치 드니 다랑게 있는데 레가 있네 다랑 카르 코브르유 텐데 시워라 범위네 다랑이네 다 땡조스네 다 이지네 슈치부 치기요
1: 티니
0: 다랑 롭존으로 치 근데 롭진데 망부민도 티니 엠마 다 투딩다네 데그민도 롭제 다가민도 소소랑 게 랭구치에 레샤는 릴럽이도 티니 다라인네 다는데 나라인네 게만데 묘여 다는데 구금데 진데 롭디나네 구금데도 다는데 나는가 아는데 지기여스는 어데 내 약보레 소소랑 게 내가 가신유비 내가 치에 죽네 게한데리 가레 소소랑 나설럽 겨르지 소소랑 상호 통계리다 소소랑 게 되다 된지 쓰길
1: 되는
0: 범인인지 내 카레인지 티토르타 니 차샤토르 시엔 잠교이네 따 지치는 데 능기 유엘
1: 지지지 그래서 급도디 미카즈 네 제가 주고 있는 말로
0: 다조 미 숨요레 데 로고 숨체 티네 다조 숨네 쇼티게 나라이나 다조 다 다랑이 능게 말한다 탄 지승 유엘 어 응이 랑이 탄 루로브리 나라 강아 유엘 비즈닝 로바치아
1: 그래서
0: 다 코즈 바 다조 유모 브리로브다 망버 유아라 이네 양 탄 이제 제미 루팅 데 자보 유아마르 그러니까 탄 로브종 이제 슈크치브라마지 차가난 데 친치게 망보 통게 바 네 혼주 쓰기 유탄 간조 독치고 말이 너마 파미 로브디죠 네마타 네마사 네마 네마 타리문데 침버레 간조 롭종 치에다 롭종 치에만 수수른 가시 유빌레가 샤다다 딘데 치도 야보여지 띵에 콘조 찰레 틸 콘조 친네 다조 뭐 롭다 숨추스르 데 리니네 리제오레 제 다발란데 시스코 수수 드드윈 초이 드드윈 세네 동예 치 다 고모 직동 기계 직동 야들이 레가 슉츠 메디오다 롭지 추 롭지 받을 주주 직직이라
1: 진리다
0: 봐 고모 다발로 고모 기계 텐데 소들 라지 소요레 소요티니 그놈 다조 레가 친게 로링 숨버군데 시버군데 튼저군데 야레
1: 띵콘조
0: 롭다 테니
1: 我们这两个人的做的偏不偏不多，
0: 但是现在那种那种开的工地，休息不就蛮老的？现在人家他天天扛那个两个几个月，两个呢，他也蛮多两年用车了，他现在那种偏不多啥子工地做的那个可怕那个点样个？
1: 是是是，俺谈到就就像现在这样，我走了吧？
0: 是，说说当下个的确实也也蛮多有钱的吧？当然，人家生病了，他两个后来突起，你俩突起那的，这天的用不多啊，他当然给两个几个头落去生病，他两个头的了，来住用呢？
1: Tara,
2: Tada

0: Ami pala yuan ti yuan na, gadin chala dapu me seo nong yi. Tserin sanzhu jia lo jin rim du ni, sem tun jia lo zhu ka jik dan, zong li za zi li nyong la, nyam nyong yang, chen bu re su to ba xiong yue. Xilu nin do nye xilu, kong lo jin rim yu la. Rang yi jia pa sa pa yul, ru zhong dal do gang chu pa sa yi bi gong si kiong yu yi zu di. Pa yul jia qi din tuan kong ka ji, li nyong xie ni, xie cong xie. Di na kong ge nguen ni yue na,
1: 今年让你家普山安全学生为广播党部的不特别重要了拍摄家有没有冰的那么了联系兄弟和破坏阳全局其实他的其他给他弱冲的一个的说着做多这里可就做你的他当初你当中就给了老的龙队长吧你当你学做久了可就是那么不如拿着天这一浪结束了天这么把他的能动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 tuni kangzi zhuk zhuk zhamba tini chumri gangdi kari kapchoo kandzi yume tini hindi tola shimchuk chil uri indi minza dhaang nidhi tola tonang shukchibu chigduwa wadi ku zhamba ti chumri kapchoo tili desambro minza suyen de gozuwa yil dagzu lungu lungba nila minza dhindi tungu nili shukchibu yuwa yil chi tindagi nila mangzo la dhugli chini shukchibu yuwa maari shingli chini shukchibu yuwa maari ta tarangki minza nidhi su kongzu lani ya nyu tindi zongzi ma khonzo li ne chashan na chowi chujunshi dongye tola li pinyan tona sam tini dagzu nilu yagi tongshi na pingu yungsi la zhugong kim zang tindi sudari ar mangbo yuwa ra ta khonzo nili chi dagzu nilu tungu mangbo yuwa ra ina rinne mebo sinne ra mi ju nangma da zan chi rungbo la zongye chune ta uri zong sama nil nyungge ina nyung sama nil ta uri chu nyi ki padu ta nili samba meo su da liya wari ta tarangki wong ta nge chashan nili ngarang kisi nyue li mangzo nili ya nyue ma nangsa nili la nyungge nili tunye kang nili za khonzo la khonzi sumbi sam ki yuwa
2: ta tina samba di 소리차르라 망조다 근데 저 지적이 즉 뇨송진이 바라길라
1: 어
2: 근데 지도 나니서 차르라
1: 네
2: 네고르라 자샤사도 진행사의 망체 알레 소소 자샤사도 마체 공을 치러라 알레 롭종 이내리 근데 도도와 소소 양 카도 대 파유를 용
1: 네
2: 파유기지 통구 이내리 되게 몸도 제제 어 대야 로직 심지기 즉 지통 이내리 저다 이내리 디체고야 상로디 컨테이너
1: 아다 다라네 누스힐 아다 다랑게 냠용스네다 롭존치스 오다 롭징기라 로시오디나라는 이 다 다랑기 아 차샹나 다 다랑기는데 분자스네 숙치분들인데 튜니 강조 조는데 숙치부로 요마라 이제 좀 봐 장님들이 지지는데 지구 군데 군데 슈도 숙치 좀 매버지 다 다랑기 소소랑 기타 튜지기 이제 이렇게 가방 있는데 페이지에서 뭐로 에 다 튜니 강조 극적으로 매 좀지 컨데 있나 튜니 이 뒤네 총리 간로 갑조 컨데 다 그미 튜니 돌다 소소랑 기 심주장 제일 로직도 다 로니즈 튜니장 其 신이라 테다랑이네 콤바드마서 두두두뷰선보로테니 인데 문드로 멘지서레 주의하라서는 고님님 주의. 이니 로지부리네 탈레야건 더 근데 뉴지기 쓰지 주의하다 텐조데 멋이데미 차샤 축치부이 말이데 이네 중중인데도 봐 텐조레 칼 지구에게 니룩 잡상을 창도가 근데 좀 말에 다랑기 미칸디 뒤규미 미카기 칸디 자규미 니 총을 칸디 야규미 미 오기레 칸디 주규미 티니 강게 우디 칸디 뒤규미 잡상을 님도 하고도와 테다랑 두두두두 카렌다 원념용 대지 지리잖아. 틴 다랑이네. 무디니데 소도 뽑았어도 맞지. 무디 티샤네. 다 다랑이네. 롭촌 치기열 다 이리 체려고 있는다. 강반이 되게 해야도가. 이제 이. 테 다랑이네. 로링 탕번네 로링 수보다라. 롭지 수준 롭지 혹시다 다랑이네. 틴 롭지 쇼디에 걸라. 대 수소를 내가 그 치기열.
2: 네, 뒤줄 아마디야.
1: 네. 인데 롭지 진진 나도네. 로링 탕번네 로링 시보살라 진진 나니 안 수번 지샹 청년이.
2: 하. 이제 다 대단 진네. 롭저요. 니네 양지. 뒤줄 돌아마다지. 야.
1: 근데 생각이 안 돼.
2: 레레레 기분.
1: 사소스는 이제 롭종은 이제 다 마치 니에마르스 들치 신이 자샤가도 침바스 들으세야다 라스스는 게 자샤사도 체외는 롭종이 야고 용민도 왔습니다 이제 도도가
2: 내가 직전에 지금 마용이었어
1: 때에는 내리샤 미치 수스셈 나라 가신당 수스는 내가 대장 비지동스네 내가 대장 비 가신스네다 티 수스셈 나라다 그 내가 대치야서 미스음슈도 요나 내가 근데 지네 그 정말 용기
2: 네 레슬레스 다 단다디 버라소도 이내리 단다 스메소도 다 그냥 좀 개군이 좋아 봐 근데 야 내가 지니
1: 레가 친게 다 의봉 김장인지 당 티니 닥주 룽바랑기 이제 타는 데 미각돔니 리미족기에서 요 티니 롭진로마 각돔니 맞음락서 요
2: 아 너스타 니스타랑
1: 스로
2: 제
1: 닥주 티니 에 카레 티 멘제티 시선보다 티니 멘제티 융법스네 자 집상고지도 유교고지 년가 시켜 티니 닥주 차조 긍죽 파스 생기디 총다수 긍죽 파스 생기대 딱 닥수 수해하고 닥주 당부 당부 닥주 초범이 근루 파시 초범스 야리
2: 라브라디도
1: 또 그저 막 나사라 나사 있는 봐 다 다주 레가 친게 망자 우리 뷰리 그게 아니라 때 콘솔라 때 이제 초범 그능도 다주라 때 우리 수수 침나스네 자 수수 표현의 유비 용조수에 줘야지도 다주 초범 그걸 근죽스 다 우리 뷰리 다 이제
2: 조조스 야
1: 다 파스 수수 이런 게다 롬바스네 버유스 베스기라 어 수수는 다 프리피스 그쪽으로 수수 롬반 유비 이제 초스 줘야서 다 다주 초범 그는 이제 다 콘솔라 카리 이제 가능스네 자 소선 차습속이 초거를 뚜야지 딱스 민고래 강주 파스 당시 그래. 아. 다소 그때 강주 파선 전에 강주 파서 올린다. 다진 알아 소리 직치. 되네 스비엔 소리 직치. 민자 소리 직치. 상 소리 직치. 장바 소리 직치.
2: 아, 링아.
1: 링아 요리.
2: 네.
1: 다 다른 게 차셨는데 아, 상다다 민자 텐준이 다주인다. 민지 공도 쇼요. 가서 다주 넘벌 민지 통고 죽집으로 열어. 되네 민자 대진이 직치. 민자 대진 소소 직종 되네 상 텐준 민자 대진 진 카레 공지 십시 된 뒤에 Tini tepcho chiye sambur, tini sangda byo tini suyur. Tini tuk chini nega jik suyo yore. Mazi tinzu takzu yun ta, sibin suye gyugje tinzu takzu nila, ta lungba sinya ta takzu nila, sibin ki tuyungu lakzu yore ar, ta sibin tiki pye chiye sambur. Ta tujin chashina, chungri gandu ka mikke ne ta, ne shu ne ta, yang nida kimzang chung ne ta, yang kimzang kar gyo ne ta, sibin masang jishan yaw mara. Tini de zamba ta tarang ki chungri kapcho di kan duwa sam, tini tarang ki sibin suye de lo, sibin tiki kosu. Tini takzu yun ta, ara di ngema ngema takzu lu lu yuru yore. Tini yuri zamba, o ta ngi 차셨나 우리는데 개미루든지 별이 용해네 차셨나 벼락스인데 유들아 쓰면 코리 벼락스는 굳이 망고 하고 온 도가 김제 가른다 우리 벼락이 근데 네 말하네 수규 링네 요아리 이네 중징네디 다 우리 무튜니 가리 균지 수도 지나다 티 맞아 이게 다티 컨디션 동 동의하게 내가 레벨로 지기라 퀴티니 무슨 하고 요 말아 대 다른 게 높은 거 어 네 벼락이 차셨나 우리인데 아 약이 난 차셨나 도인 근데 바이두 수도가 티난 녹 차와 이네 저도 좀 봐 벼락룩다 벼락이 루규 좀 쉽게 붙어 해요 말이야. 김제 가르는 코 타는 그 루규 건도 샤타다 마라. 퀴저레. 다 다랑 녹성규. 네 차신나 게릴루든데 별이 용은 오 별락 녹르지다. 그 수균 그 조다는 데지. 그 초원는 데지 요레. 그 법다는 데지 레버규. 그 루규는 데지 요레. 우리 스타트는 데지 돼. 수야게 다랑네 심축스네다. 다랑 심드스네다. 다 된데시 최신네 된데지 요. 다 다랑 타다네 별아 수규하라. 별아기 타 쪼고 다주 롱바랑는데 별아법이야. 또 롱 야자카시야. 롱 동작시는 데 루규 요레.
2: 별아디 민 가수레.
1: 다주네라 별아디는 조 별아스 요레.
2: 조 별아.
1: 어 조 별아.
2: 직직나르베
1: 어 직직나르 티니 이로프라데 내가 숨소여레
2: 이
1: 렉바치다 딩지치 티니 에자
2: 딱
1: 딩스네 모디 디스여레 딘디지 고 딩디스여네 다 카레니 미창메 다니디시 카레 페지시 투어시 제렌가 콩토버시네 아니 미창 렌가 겐지 스스 뉴니트네
2: 야 비조르 마르바
1: 티니 비조르 디스윈 샤유 티오레네 다즈 룽바니로 타 인디 텐점 니드노 바 텐점 양네 치제가 니네 마 인다 퇴공기 잘라 슉치부 여라 그냥 근데 배주지에서 뭐 티닌다 망작별하선 수요래.
2: 망작.
1: 망작별하선 근데 다수 민 거라 건조 망작별서 별하선 다요. 제 건조 파세 망작별하선 양 민들 인차로도가 티닌서 봐 건조 망작 아락스 다요래. 티니 다수 때 쪼고인다 아라 내가 니 수요래. 근데 저 별하선 기대 우리 별하랑 샤 티닌다 망작별하선 기대 지게 그 잘라스냐 저 니니 총제 수버치 다 건조 롱베인다 망작스 요라. 그래서 우리 다수인다 롱바 천나나 망보 요때도 되고요라. 이내 뒤 퇴공스네다 근데 슉지부 요마라 인더 치예급은 이문이 버치부 퇴결이 우리 두다 고 망자고 시 데콘 녹스 심죽스스네야 고리스 한번 있어요 아리
2: 로스
0: 저우 베라타 로스 빈다브네 세린 산줄라 키 중아 키위 팔주자 퇴공시래 공기 퇴공된이 조시비 망이토 Buidang, Sangso, Mangso Jie Lani Nyu Di, Shichong Shiba Di, Yul Di Mangso Ju Nga Jue Jie Mendo Do Yin Yue. Didang Du Cong, Kongge Hyo Nga Lang Dang Gong Shenyal Xie Di, Gangzhu Pasi Tuan Zi La Di Wei Yang Bi Cong Lam Cho Yin Wuxi. Wana, Kong La Tuan Zi Wa Jian Rin Zui La Ka Di Gyo Tab Dang, Lop Qin Tuan Bi Xia Ya Sa Du Xin Kin Zo La Ji Ji Yuan De Yue Dam Xi Na. Di Ne,
2: 不用龙庭年轻来空看给龙庭家我当你举笔修浪协笔来进囊第一个学进一笔切见门提点先能也不学听到过你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乡家

0: ཁྱི やんでね、たちゃちゃちゃらて、そういうはま、民族だ、ロボコシャタだ、チキ民族、てに、で、カウントカリーカーテキスギ、チョムリガンラティ、ゴゴ民族、てにすぎば、て、てんでいいんですば。た、だらんいね、ましてたんで、チョムリガンラティ、だらんいね、て、お、てんじ、ドア、サンキ。ね、た、だらんき、てんぞら、て、ましてかんげ、レアカンテチな、かんげちじゅん、ちゃさん、よりさんき。てな、だらんき、かんげちきちゃうな、これパ、もしんばち。だらん、もとゆく、た、くるさじ、くるぎゅうな、だらん、てらん、らん、たん、だらんき、た、そそのき、てに、
1: 다른 게 알아야 돼. 수행이 총리가 그렇게 제의도 봐. 강에 가서 타는 다른 게 강에 차셔는 녹색 그게 네 탁 강에 레레 니니 여러서 줘야 인도 봐. 네 차당아 랑네 좀 못 하는 게 고보고 있는 게 네 저가 주는 게 여러서 치야 섬기요. 다른 게 나타 가래서 내가 고 체인 살다 이 땅에 샤다다 치야 섬기요. 다른 차셔네 어 티샤 내가 치도 봐. 니마 질로 또딩 다 내려 또딩 찍어 샤다 저기도 틀려고 그랬지. 티나 그 그때 소소에 뉴버에 미사주라. 네 다른 게네 쇼 탁 안 알랑다 공진이 수치. 수행을 수 총리가 근데 그리고 한 리도 티니 잘하고 양 트리고 메고 잘하고 총리 강도 때문에 전부 민도스나 어 김제 그게 전부 민도 잘라 소야 돈도 주민도가 미 잘라기 십시 돈도 주민도 팀들도 십주간에 제일 티니 거기 잘라 차셔는 시빈 다도 시빈 오도는데 아 타는 데지 그 녀자 시에기 타 뒤에서 나 다왕 알려 말해 다 다왕 알하 콘도 총리 콘도 야 티니 콘도 어 제라 니르사다 좋아 티니 제 고머린데 양이 뒤에서 삼바 지워 제가 어디 한 콘도가 미 동도 그 눈바 슉 잘려고도가 티니 삼바 총리고 갑조스네 자 자치 치르 쪽에
0: ཁྱི ཕྱད མ ཁྱི ཕྱི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ngabani na ningjin da ngabani tarujin da ngabasal dei chukdon chibu ju sibung gaktomni dilia chi chobji masung su songsha
2: o sidamdi
0: o chingai chimbur yo
2: o re re re les les ta tanda minge gange chesu de kari do
0: ta tarang tan de talo tuen sa chi dini inda lot chimu tan de chi chasha sa tu chingi de ba ta mangus ne ta tinde tola ganga shukshi bur duga ta tarang gi chasha so ta ne gya chi bu dong ye na du shue le chi dilia 니께 숨게 드리지 믿을 건 봐. 내리 근데 그 약도금 도가 다 다랑 인데 차셔는데 에 소자에네 다랑 소다 네 인데 숨게 되게 작게 다랑 수수는 게 그든 봐. 에 로트 투에 믿을 건 봐. 미 다들 숨게 있는데 인데 그래서 어떻게 따다 믿을 믿을 건 봐. 다랑 수수는 게 잡상 건데 로트는 또 사죠 소들은 냉미 연락은 네 길에서 혼자 지에서 소절아 다 다리 숨니 소트네 자치를 당은 하나 표용 마찬가지 치 낭사 낭시 내리 잡상에 대해서 표리기 퉁고 내리 잡상에 어
2: 통해
0: 아 따다랑 따 냠뇽스네 따 탈템부지요 따로 숨점 따 차샤서드네 주주선 봐 따르니까 가렌지 네 슝샤비 규디 롱만소아 탕에 키마롱나 네 이네 차샤서드다나 치야 에 야네니가 튜니강 치 튜니강도 레보 모주는 게 된디 차샤서드 치야섬 데 삼부 때부 재미도가 된디 좀 봐 가레 핵이 즉 죽네 핵이양 핵이 간디 많아 핵이 치야 핵간만 고 지워야여서 차도가 그래 맞지 봐 내가 한신 소소랑 북삼 외우시도 소소랑 게 내가 틀 어떤 게 깔리 가서 카네다 내가 틀 땅아 가 발지 가서 가서 채워네 내 내가 틀 샷다 치아 좀 근데 자 소소랑 게 숨죽스네다 소소 로제티 템보지 그거도가 제 로제티 템보지 그 티니 소소랑 게 자자 당부 조예이나 품리 강도 그거 컨디지도가 티니 소소랑 게 잘라디 소소요라 소소나 차진 컨디지나 소소랑 게 내가 틀 소소랑 간 지토기요나 티니 소소랑 게
1: ti lega chiwa la gyurim khandish dhogu yuduwa tin chumri gandu goyoko khandish duwa tin chumri gandu ti dang susurang dang rik dhawa khasi duwa rik dhawa tinzu le susurang burdu tunpa kagji ye tinzi tola yanchi minji chumri ta dashi yusu yuduwa tin shatakda nang goyoko yuduwa xie ma xin tiri khasa nda lobdun loma nda chasha sato mangtak chuchi indiri tinda tola nyamnyung dala shimju maa dhe maa majiwa che tini ko hara huru sudar chewa sudar duwa tinda yinzi zamba kari nda nda ta libdru maa yung jang nda mangtak chuchi duwa saa rang kaa che chasin o nda robi kandhi che maa jung naa yaa nda nda nda duru kyo maa jung khunis duwa ta laya khanchi nda susurang ta nda roba ina thangpura kandhi maa tsa tini tsa sambu roba nangu la cha shang na kenja shogu ya ina ya ta tini laya ka gupse kya ya indu ina ya ta ta tunju ina cha shang na uri roba isa laya ka tongdu roba nda maa shabu chari laya ka zimdu laya ki khunji jitangu chi yaa chi loo san su roba ina rōkba dā gākṣi, tē hī gu lē lēgā kua ya gōpṣe jiāng mūnyū wa chē, lēgā khuṋsū gūdāng kua ya dāgdā mātī wa chē, tē tēndē zūla nīzū māmulhā duwa, tā nē zūla nīndū zūba, tā nē rā lōpṭa chūmē nīndē shī, tēndē kā shāshā sātū yīndū ba, nyamnyūng mīndē shūk chūgu yuwa mārā, tēndē zūba, nyamnyūng tē ēnā sūsūra nyamnyūng jī chālā tīmbu shisā, tēndē sūsūra rōkba tā gīnī shātata zā, rōkba tēn lēgā gōpṣe jiāgā yā sūdara nē shātata kia, tēndē sūsūra kia chūmrī dāndu jālā tī sūdī zūba, tā shī sūdara kia shātata chē sāmbu, shī nē ilā, tā nē shī chāshā sātū yīndū, gyō nē chī chāgī mīndū.
2: Lēs, lēs, nē ngā zū lē kērā, chāwā lāmbru chū tū tū rūwa, lūngdā mēn bāmbā.
1: Lēs, lēs, lēs,
2: samdhūn tī ngwañchū yungwa tashī mūndā chūgī ilā.
1: Lēs, lēs,
2: lēs, lēs.
3: Sēngi rūpū nāmbā, dērīng kā lēcīn cām dēnīn yū tā jīn, lēcīn tī sānggā tā sōm tī cērīng tuyān rūp tā, nian rūyān tā rīk zō hiong kīng lōzāng hī rūp, hē kīng kā nāng kīng pōp tuyān rūp lā jīn shē, tā tsumā cērīng.

0: 다 매출 농성 그 간시 치살에도 요실이나다 난코치야 체진 바친 레인존다 바친군의 해연 바친 레인자를 여신 거 제자 치손이 미마주거 남이딩니비 위쇼스 터발이 당방망한지 그런가 다위장 시원다 인하시나라다 터지도 당지 신나라 당주 모레 진가 드니 치니니 콜리나라다 위쇼스 장중 뇌체라 도지 그런가 드니 바다 두바가 신 바치 콜리 시잖아라 치바 제 송 주 디 지 주선 주이제 경아 교디 교지 녜시니 녜시주 녜시드 녜시거 선지 지지거를 인자 큰거 더 공리나가니까 배다 두바게 다신도 디셔서고 챵라 드링크 자카 치저콜랑 오르시나
1: 테네 다 트랭키 자카 치브주시나 드레네 부 메탈루 다와 쭈꾸이 치바쭈께 제다 듬비 치 녜nga 리자 뱀파 까마란사 중추 산이 최치 덧자 요바게 본도 노다 하치샤두 드레남 고난 중진남 고리 쇼바 추수 되다 니고 추수 니바니라 더스튼사 칼 상이 보여주니 자니마 중추 삼이 나은이 보여주소 자 다와 중추 추니 이니 보여주비 자 멍멀 중추 매치 태인디 부지 로토 휴처

사게게 아 투르긴 고워자 진짜 여러분 얼른 이 도미네 창을 갖다나 고라 합두 미미 아짜비 다크 투다 다 동게 투켄 잡아 두게 치다 아고 버텔라 라마 캐서 너베 덴두케 라자 타바 할리 미서바테 넘카

0: 에코든 세제 딩섬낭규 시진핑키 이우이 공비니 하고 대구 매배 공비식다 매반의 외배 바르기 공비 또 셀상도 교로 더비 공비 제의 이우 공비 기념용라 롭종 제배 시간식 요바티니 대응외당 송지 제바티기 이우이 강제제디 산의 대개 시세 대응외라 시간 송리 산의 길로주 수기 균진 제바타 산의 대가 단상비 공비기 조남자기 동비 기념용라 롭종 제바 이우이 강제제디 망소기 사숨 닝도블라 지구르 진니 망소기 사르트 정신기 라린라 군디 동화라 롭종 제구 퇴근 대양 안주 등진 야구 제구의 시송 요부시 로드 시진핑기 당통 믹소 간니 이우이 공비 동외 냠뇨라 롭종 제바라 양탁비 시군 제제다와 덴보르 주구의 시는 드낭유 시진핑기 이우이 공비 냠뇨 통리 락링외기 십시르규 양탁비 사공비조를 폐기하기 특주디 균신 락다를 신해 지균 직진 시보다 교투 유보 야구 송리 교투 진도로 야구 제바 구교 양미도나 미야보테니 미지보시 인신 디니 세균 제제다 저유보시 인바타 양탁비 세균 제제다원니 모투 깔레 교교디 인바 세세 강리 제유지 송유 디제기 롱니슈인낭 이우이 응어치바로 숨투 유법탄 듄바탄 니법시뷰낭냠지 제바 망초라 댐바 교르주 서투제 제디 로듄 시진핑기 수브듄낭위 카초수 균신 회민항 교신유 타제이우주 이신오시비 중국탄 유럽기 균수미호로 테네 독된진니 계급탄 서구응업주 학상라 교토비유바타 카마르지기 고라시부탄 제도제도비유 미터빅류균의 계리망부 편수교로토비유 튼사비의 고라시비 정진유성대년항 송간니 태동강기부타 독수딩원니 뒤규탄 미규기 제오인바 송소니 중감더부시 디링기 이우 송소 중충기 좀라라 릭치와 니슈저주타 송소 지 니게주 대가로 좀니 뇨송기 차자 계급단 서구 니게 숨줄학라 겹유 니도 니쟁을 유 이우 이칠동낭전기 지퇴보로 고로통주로 계동 숨기 족주지향을 심바타 칠동 제배시규 계용기 종탄 총기를 퀴제기 앙탕보 립유 중국중앙당기 롭자 계급 시진 롭린 변조 직배 롭시부이 주지 赵正华이 이우이 리그룹총회 랑린리에 안수 뷰티코니의 공비 동굴나 유법탄 듀법탄 네틱 세부수요와 교주 사르트 균균제바 상체 소비탄 미당위 차크습 유진 비특지 지구비 로그지규 안수의 직접주지 시진핑기 주둔 공부 개진 롭종 딩습 제도 양탁비 시균 제제다와 치딘도 제니 랑수의 튕공기 상체를 시간 수부탄 랑수의 개주된비 뷰티코니 기주람 수시 후르다 제디 개용 공백기 내부 시비낭 응아리 학백고니 협수 두바타 냠지 두바 제고의 시송유
1: 디글레 쿠네 비웨네스 지킵 주지 시진핑키 뉴티 멍신롭수레 듀엔티에 주둔 캐지나네 땅글롭수 지초 쿄용네 라다치네 주경 미스 지제링게 튕교치네 멍신롭수 뷰세토의 공백기 내다사바 삼미체벌 뛰고 시 내조나유 까지 롭수레 듀엔비에 지키프주지진핑키 지도 망부 냠도 지니 멍신롭수 공비 진부용화 지니 롭수 돕지 계급 조중치 뉴욕이 디교를 채유부시 지키프주 제진핑키 양람 사르비토 투접 사르비 중국의 캐주된비 지소 정로기 공비 조등화 당기 롭수 지초 큐용린 라다타 주경 뮤스 시제 랭기 퇴크 균신 퇴밍하 당기 서두 지비 雄로로 디니 로종 럽경 제치니 根据他昔日绿节季节年节节客用的压力周围制作人路给组织不他军心把所有巧克西年度难于不是宁夏护理长共作罗斯廷蒙西罗斯处于出场土换阴气积极书记组团开琴气蒙西罗斯必须狂变了固定动物体作为西进所扩张难于 멍신롭수 토담신비찬니 멍신롭수 숙진타 뷰리규권의 일규티 미규토 송토 老师秋天过去，今天我顶上当堂。孟西老师立即搬进来，固定顶上当话。孟西老师搬离唐宁堂，从给他重新提起前去狂别来，却用的固定当话。永春一堂，老师老去去搬在土地来，就叫前过去固定当接起呢。明忙落叶身边老师，标准前半日个人是送不是？上海重建的广埠区。陆外基地位陆中期当支部书记吴荣金期他留出几个基级书记中共促进党部陈素康他南湖秋以三级陈素康期给他的马部直接不难了抢劫案青年正闹他我觉得老么样是这点病案提车最不是空气刚案里国足撒不行意我最母体给他的马部直接不提他们前前些的系统三级十九亿三百，级别性格形势跌不谈，民望落一千百六十，忽大年年，孟西老师不断狂脾气，习近平读书立即是不够人，稀松又不是。机构主席习近平看，老师去年来接送学徒，地摊安藤坡的周边，老师都是团购他，老师老去给表三套地钱呢，感觉老面六十地摊摊，三龙摊，全摊进度越来越高，固定动个不谈。明妈妈早起日中三班参班前年，孟西老师立即搬进来固定单年。老师当年用我级别，特地顶送桥柜，是两座南院。山东济南重庆的市中区玉秀路中区路基李亚义，这个书记组团开进去，场面交警秘书全身体外电都进不去。俺最母体。当期三对日本雄鹿给出钱，陆战南比不他。当期陆秀七巧，全用的两大七八，各掌控的左耳进不他。陆胜破了口的左耳进边，陆明三巧偷了九天，母体手脚滑。三六七四陆祖堂，六三六角，九九六角，年九六零前，原点期陆七处，两只体位顶上突破七个人，稀松不是。江西行情，吉安重庆太和庄。水差乡地位六中期人民基金萧红文期重新给六岁特殊托罗九的年华前来闹堂空期日归期十六七班人民孟西西集堂永林所大三级路线宁波建立东大所了不是这个书记组团开进来六九年点前别急空了用作什么军事况且，重新给人民基金新别签年，你也跟着你，自己落上这个电影。俺家内母体连年低头点年，人莫点年，岂不难了？岂不腻不谈？况且，岂不全盘前途吧？岂不三段前途不解决就谈？日重启岂不难干？重庆南启岂不谈招玩？穷天年就再给落上头不谈？自己春年落不腻吧？菩萨腻不求个人，稀松事。想想给我录音，学到录音去录音，少之好矣。我自一半土，即刻出去接近平区，组团开进个工团，两道团购也不接呢。地摊安塘坡的周边，六岁都是他用几百年去接呢。路面熟悉地摊去接接他，跟车六只租用去联系，全用呢两道七个人是送不是。即刻出去接近平区，六岁开进给领导台币当托，给跟去根据租用了商量概念。强制同意激烈进去给跟本卡送用机会人卡等我他随身去却不是给跟着点点火托老年的天空归之流动画老子秋天有句定色动画老子他金沙去所借去念头凶量教育了固定动画借钱年孟西老子不对狂别去南部三百三面前边对过是年宋腊月四川给我老金老天初一军列出战选拔张淑仪给我老林尼给口节目给跟省部所用纪念时你把图孟西老师表里给跟扩张级别就是给跟着他调整给跟着苦苦我最母体这个书记组团开进七千三十七年老师开进给运动台北东区体老年他老师岗位地位他们进七三十七套熊准给我老们说所用有句定色动画他老朱谈三年年土民族所用级别第五军阀，部队基建扩充了第一年，孟西老师立即部队了，十六主播节前年，民望落叶身边基建给孟西点头动员，老师要不你的个人稀松不是。老师部孟西老师是市长选拔，主动并起， 积极组织习近平去组团开心呢。孟西老师恐怖单位开学中心他召回中心刚才。

0: 안녕하세요. 제기 로 총초되는 거 저때 야라 접전을 다 받던 그지때 같이 모르고
1: 엄마지 제때 고친데 저 그래.
0: 대줘 말해. 빠나 녀 우주 총초되는 거 저때 아클리폰라 법조전에 야모지. 어지
1: 뭐게 아클리폰가 같이 배다지 진이 초하다. 니지 친구 로쇼쇼 씨바. 진라 로란 씨저 디시도 저와서 로쇼 씨지인.
0: 야몽가 너 드나 나초 참미 아쿠리 폼키 로제 쳔제가 마마라 샴데 추위 라나 미피 추엽잔라 로브정 샤지 데레고
2: 로정 초보 점무여다 체난자 다다니 심빌린 첸티나 베종 롱칭닌 칭리콩 강기 롱칭제 시빌라이 치빌린 첸디시 아지 산조인 체지 뒤토도 안체 렌체년바 가스쇼
3: 시비 중담
4: 시비 중담
2: 러청조보 조문서 다른 그 시비 중담 휴지 뒤쳐노 돈초이 배파도 江左翼日本西边中统统解释的行空美的多位东出这个农拉别怕春秋马的地的也是你马姐别怕春秋马的东出开来呀等完呢呀怕怕怕怕这次这些呢等的对他人将从你温度个日本节的同时别怕春秋马的个我家的鸡柔柔缩缩了等我一晚呢
5: 嘟嘟我难道你真的心目蒙个真的干嘛蒙个我告诉你冬季卡个多少年了呀怎么这晚难道你出去可是告诉你我冬季呢碰着我呢说怕个生了你出去那有没呢我跟过往的都看了下了一段西木马院呢旅部的去哪了不完的当的出事有没呢你不满见不满跟他跑开了是弟弟一万呢长长一个的你所以我能当的出事西木这么越是别把地面啊我都不在你个东家马事地面打扰我东乡的农个大部给妈的日我来荣耀日我亲自一见那的日出日瞧我个东乡农了得么几对多我妈第四个新康日
2: 谢谢瑞贝克别把春秋马个给家的工具东乡农了得么几答应做真事谁的瑞贝克工拉的怕生来的东乡卡个都拉开了图西日本的女工妈也能不女解析给生生一晚呢东去弄了大战这些事东去弄不在大度那不不日的事人家这人也没事等你日本的别把春秋瞧个江苏人恩勇江苏做着的家亲不沾

0: 워코니 캉키랑데 로인싱카 노무이 드린체도레체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2: 아 니고마티 고데 첸리나
1: 워캬니 데 모기토 조 사슈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자라 라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토소노 요아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안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 그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투보여상기
2: 오레레레 롱진 카바 순야레 진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치닌가

0: Bejong Longti Nintin Likung, Kamke Lopti Litin.
1: Bejong Longti Nintin Likung, Kamke Lopti Litin.
2: Jachi Sengke Namba, Nan Bejong Longti Nintin Likung, Kamke Lopti Litin. Santa Chichi Lenzenju, Gagan Lozan Yamayin, Tindigi, Ta Chichi Nandente, Lomitim Samboja in Zibi, Sanjibi Zawa Tang, Anni Tajin Jibi Zawa, what the Dini Gore, Daily Tangbo, Anni Sanjibi Zawa De, Anni Maraba Yen Machichi, Shiji Tang, Din Tangla, Anni Tanju Zawa De, Anni Machichi Shajigo, Jamatin Jin, Ta Tangbo, Sanjibi Zawa De Ma. Chichi Sheba Dela, Zawi Chani, Saji Ramba Sengu Toni, Ani Manro Jitani Jire. De Chiri Yise Dela, Shetan Ka Nganso Ngenche Beju, Kipa Goma Deso Ki, Ani Yung Gaan Zamba La, Ani Gewa Sengu Toni, Ani Zambi Gitanri Ge, Shasu Zambu Jiba Re. De Yang, Toma Gewa Leji Ten, Bardi Gewa Yung Ten, Tamar Gewa Nyug Ten Se Ni, Tonta Barsan La, Gewa Sengi Toni, Ani Tenji Zomba La Soba, Nangarji, Shawa Zambu Lanjubi, Tenjiga Ta, Luso Zambu, Tenjiji, Ani Yeri Zoni, Tendalayang, Ani Gewa Sengi Toni, Ani Ma, Sengjubi Gizahate Ma, Yejiga Ojama Tendijin, Tele Tambo De, Tomar Gewa, Yungla, Njuba Dewi Nginju Yejas, Nyingba, Bard Gewa Yungden Yuji Jeja Hibjin Cheba. Samba Tamar Gewa Yungden Yubu Jilde Njugdawa Asini. Wata Tendriki Gewa Sengi Toni. Anima Giji Gerba Tendrikiri. Tele Ta Tambo Toma Gewa Yungan Juba Devi Nindu Yeja Sende. Zodi Kandijin Sedilo. Tanganzo Tambo Tijigata Nandi Sengiba Zaha Diori. Tendil Ta Sengiba Gi. Zawa de ngan su ngu su le ma ma tri bi ngay la ani sunji bi gi yung de la ani pa de la de njuk ta pa ji dang ani zho yu gang ni ani de la pa njubar xie pa la ani ngen ru ge xi jia ka xi ji de ngan su ma ngi tami ra bu ji cha de pa ten ri ji shi de yin de la ta to tang bu la ngan su ani ngen ru ge xi jia ka xi ji de ani sa xie xia ju de su la ngan su sam de xia ju De so langar su ngote shaji. O te chirichina, ani Toma Gewa yunan njuba dewe ngiri hija siya. O te higi nandiyo dire. Nyingba pardu Gewa yundi ngiju jeja hyebjin cheba siya ndi. Ta ngenro ki hija de cawe jisila. Ani ngazo ta sunjubi ki cawa kurang toni. Ani marramba yindi hiji tende jire. Samba la Tamar Gewa yundi ngibu jilde njugdawa siya ndi. Ta sunjubi ki cawa kurang jeja de so de. Nganso pa hiya cawe jisila, tama la, ani, sunjubi ki yungan ju ningbo, doduk de so de, nga rizu shodong zon rabu ji, cil ningbo zilni, ani njugdong xa ji tish, njugdong xa ji tish. Da nda sende chiri se de la, sunjubi ki cawa de, ani chibar shibi ki, ani cawe saji sam rabu, yana zhongyo ki zon rabu de, da tenri ji chali ba, ji ish. Da de le tangbo, tomar gewa yungan njuba dewe ngenro ki hija, Sendik nona, zu chiawa ane tsemba yin rabu chiyo. Tsemba yin rabu chiyo. Ta teg nona tambo di chen yin se di la, sahi xie jiga nande chiri. Sahi xie jiga nande di chen yin se na, ten digi ane dati lhonsen je, chitang, chitap, te kandari chen ba te sahi xie jiga jindu. Te lo tambo di chen yin se di la, ten digi dati lhonsen de, man chepar shibi ge, ge te ane kankai cha diyo pare, kankai yin. Nyingba, shijia ka nangdui te, ane peju dati bi ki zawa, ane sunjiba da dajunjiba nyingyueba ka nangni, ane sunjiba di hiji tenri chiri. Samba, tenri ki ma hiibi ki kasi la, hiidang rabu di kanri jingi se di la, zo di ane sunjiba ki zawa, kurang tonu manro jitiri. Ane te la, ane Jeba ka nani yangji tribi doje gin zebi liki jenbi yombo osi ya de ta nga zo jeba mambo gu yoba ka nani hachang go dewa ji ngi dewa ji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个开班的人这边个，你升级兵这把当，一直啊，俺说个打，顶上个俺说开班忙不了了，得说个啊，战压兵个等这个啊，打升大就过了，俺说啊，又忙不了了，我得说个哪里啊，俺呢啊，搞了这个了个啊，立下得说，得说个哪里呢，卡死了哇！啊，得说个哪里，俺说多次接着过电话等的，忙不就要把的，我得说说嘛的是来呢，俺呢立下得说，卡工个状态不行呢，因为嘛啊，一直得的。대게 나는 조지대 체인 세대라 다 년체제 선다가 용 대소가 나니 나서 빼지 마보 주게 용겨 다 선다가 용 대소 좀 봐라 저위 찬이 나서 빼지 그 돈을 로지 되는지 찬이 빼지 그 돈을 로정 시지 되는지 찬이 되는 다 년체제 용 대소가 나게 빼지 마치 와지대 다 대게 대게 먹어 아니 산로 동다데 대게 대지 먹은 디힌즈나나 탐바 대게 대지 먹은 초 대게 대지 아니 쇼수 그 자동 대소 다 텀비고니 아 빼지 개바 장장 찬이요 대인들 다 딘상 맞아 뒤에 얘기 짜지 봐 차려 와 뒤에들 다 연가 화벌 대치리잖아 맞아 그 지레 밖에 싸지 그 연이 돼서 그 아니 아 지고 대하게 치들 아 다 팅데 그 치지 가서라 딘상 그 뭐가 싸노 동다 딘상 그 맞아 그 쇼속이 자존다 딘상 그 맞아 그 초하다 카타 녀와다 아 메가 당에 대와다 고디 된제 그 아 아니 베지 가마만지 그 토니 아니 용된데라 봐 아 니히니 대샤지 늦으리잖아 딘데기 치탑지 아 아니 지신아버지 어 딘디지 아니 손세 딘 치비긴 친 희에게 뒤세데 간리진 있으리라 손세리리라 아 아니 까마 섬지 자여버리 딘이들다 손세 그 까마 섬지 때 자위 찬이 아 아니 담보도 치르잖아 또 담보를 딱 까마 아 딘이 옛날 하지 그 나나 희 섬비 그 아 난데 돼서 그다 님보다 내가 대소 소만한 거라서 샤종을 좋아하고 있다. 시대다. 대라 샤도샤죠. 대단년들 내가 혼생이 줄어 나서 사기샤지 그 드라마 뭐지 개개요. 되는데 대소 걸라. 아니 사기샤지 선대샤지. 어 된지 이차 돼 봐. 아니 대창라 바도 까마 녀기 하지 그 너나. 아니 가버지다. 용네 어 다사바. 어 대좀 봐야겠나마. 아 체지 된지 이제. 줄어다 까마 선이겠지 그 너나. 아 아니 갑 되겠다 아 손생 되게 난데 어 돼서 소마데 저 쇼동 조지지다 대단 년들었다 아 손생 되게 난거 내가 돼서 소마데 말서 상기거 어 좋아한게 뭐다 되지 샤디어리 어 대인들 다 치치거 디세거 까마 섬지데 말서 고샤 시간 나버데 뭐다 되지
1: Tata chie chi senpa de na pyo gyong lung chi nyin chi li kong kan ke son ta lo chi lin chi shi. Hiang la ming tu ngan zu lin chi sen jiro ga su hyo.
2: Ani diin chan la ta hi chi chi chi re se di lo. Tien di ge ani dati ge ma hong zi chitang ge zon ra ba di yin ba yin na. Zo de pe je dati ri bi ge mang ye ge nam ya de su de. 当天学习几当，第一当娘的了，在于钱呢，俺说第一件就一个个男人了，啊，俺呢命呢，啊，第一件个一个个男人个弄了，打这个，啊，搞的是个个哒，必须当当的是什么了，都是去骗他把的，免得做做呢，打这个详细个钱呢，俺呢，他们本身他们给俺说，啊，过掉啊，年掉啊，等这几个托尼嘛，啊，学习几马多。 시당은 가서 베지 다들 나야들 하장 그 자친 못 인세보 양길 하바다 자득 루당 스득 루 라소바 키바 소소 소소 그 다지 그 꼴라 라라소도 토모 많이 받은 데서 마보지 여바래 아 대소데 남편서라 들어와에 제바에 타주 라소바 된지 그 고니 가서 마 얘기 봐 이나 진이 제바 버라니라 된지 그 난데 대소도 파 타치 바지다 아 아니 사봉이 보 된지 얘기나 하장 그 카본 어버지 자도 여바다 Nyingi chani, kaade tenri jiki thoni, maji hebi wangda ta na yang, 아니 년간 소말아야 뭐 욕받지다 아 소재 때랑 가서 년모 줘받지다 굉장히 그 다들 그 라는 게 놀아 미생 가서 편시 대전인 가서 좀 못해봐 근데 그 아니 쟤네야 가서 이제 써봐래 근데 얘 봐야자 조대 치르자 자기 집하고 다 쥐다 아 룩소소로 편소라 아니 들어와서 봐 근데 그 꼴대 잔디샤 좀 많이 봐 조대 토목은 가서 곧대와지다 자기 차니 다들 코로나 그 아니 이게 그 라는 어 대라 pēshē tēngjī kū mīyōn rābu jī zōni hē jī kō tā rāmā tēngjī jīngi tēng tēngjī tēngjī chitē kō kō tē chā tēyō chī tā ngē rō kū nāndī ngīmbā tī chēng sē tī lō anī dātri rībī kō tēng shī tā lā tā tāmbō chē rī sā nā ngā zō hī kī jī kū dātri bā sē yā jī tāng dātri rībā dātri sē yā jī tāng tēnī dātri rībī tēngjī sē yā nā dātri rībī yōng sē yā tēnjī kū tēnī tēndā sē nā 나도 사히샤고군도 다던 거 놓나 담보 가서 네게 해지듯다 다저지 바르데로 왔다 다저지 바 해발라 토 담보로 체리세네 아니 다저 바세야 대랑 가서 과지는 거군도 원나 간데지 다저 바 세그리세나 심제 남기 라랑 소소고 생근 놓은 거 삼자 그 된 강야로 왔지 생근 놓나 준비게 된 강야로 왔히 아니 옘 파로보 생제 파로보라 아니 고아르시에 봐. 덴데기 샤바덴디지라. 아니 뭐 다저바 세게. 너나 생제 소소 그 삼자 그된 강양로

히 옌 파루 보라 아니 고다 제바 파루 보라 고르시 박 덴데기 샤바텐데 지라 나도 다트 바세 덴데인들 다 데이터 북 다트 비기 샤바텔라 자유 찬이 간리 줘 바래 했으나 나그 통니 깨당 잠만다 자당 잠만다 빼차겐 오세안다 아 아니 빼차겐 하세안다 은은세안다 간다지 덴데기 가르서 그러고 미세고 그러 아 아니 자당 통니 이게 바로 그 거다티야 덴데요 바스 다 대자 마윤바 대리자람바 토아데 가르세디로 아니 나그 통니 민당 칙 다니 진지 아니 깨차세 단대치리선 좀 로아 메이디라 예비게 토모 마이바게 치리선 아니 나그 거니 이게 바로 보라 답주비게 아니 타람지 차디로 와 너나 다 메인당 칙 다니 진지 아니 깨차 그 통니 랑 산지게 된 강야로 와히 이게 바로 보라 고아셔바 아니 답주바치 차디로 나자 마이바 아니 류그 통니 양아르소 답지야요 대 가르세나 리지 야라라소바 당가소 베차야나 라바크 샤자 라바크 용글 아니 강바크 용글 아니 나르소 카다 아니 미 아 라소바 당가소 가르 전에서 그러고 아 아니 동바크 토니 난전라마르 내리 여러와 단 너나 나르소 리보그 아니 고다 강바 아 라바 안즈모 라소바 텐지 리지 라그 난전 마부 지르와 어때라 때니 아니 뭐 파로 볼라 치르잖아 된다 강야로 와히 내가 그래서 닥터 받는데 여러 와 배차게나 저 사마 시가 시바 인가 민세니 이게 파로 보지 되지 저용 가슬라 롱 나가 토니 닥터 마주나 아니 고 나로서 내리신 아 조조신이 아니 이게 파로 볼라 사마 시비가 다 아니 저 버시 받는데 아니 용 거리 여러 와 어딘 디슬 리진 라라서 받는 난저 나서 오고네 닥터 받 다테 마임 바가 나서 주문 잡는다 아니 타발랑 나로서 나바 잡아 아니 돌아서 봐. 아니 토 나와. 토 나와. 라서 봐. 텐데게 다 쇼르고. 아, 잘라라서 봐. 텐데 드라마다 토니 이게 바로 볼라. 아니야. 닫지 봐. 어 텐데 요리. 다 대자는 많이 봐. 아니 대리자 최토와도 지르잖아. 아니 드라다 죽게 다녀도 지르비. 아니 이게 있어야. 어 되게 토니. 아니 이게 바로 볼라. 닫지 봐. 자주니 다녀도 지마. 아, 당한소 드라 미리란 쳔바이기나. 아니 랑 삼디 다트 버시 발아 치 가체긴 아버지 저르잖아 다 고니 히비 깨차대다 다 다다 니 히지 그 저르나 아니 자주가 다니디 치비 아니 이게 되지 이게스 안데 아니 나로선 좋아 미지 그 랑 삼디 얘라 다트 버시 비고 토모 마이 바가다 자디 차디오 오 데인디라 다 너나 아 나가 게당 잠만다 아니 깨차 리지 옌라라서만 난저 남아나서 좋아다 아 대마인 바가다 이게 아 되네 대마인 바가 시다 그 주모다 아니 타바근 다바다 단라만다 아니 토라서 바 된데 이거 토니 아 아니 랑 삼지 그 대강야로 와 이게 바로 봐라 아 다트 바시 시규리 다 대소로 처리세니 아니 다트 바세 딘딜 아 나도 니게 놓라 아 아니 드라 미리는 쳔 바이지나 아니 끼차다 이게 되니도 아 아니 랑 산디 다트 바라다 치 치도 파바가 사디 차디요. 딘딜 겐 차터 자가 아 샤마니노 드라 메 사드티비 치 건지 나니 치 라나 파히 옌지 르모도위 난 센진 조안 센지 다다니 옌히스니 어 공데 리송도 와 아 다트바 사야디를 다 도돈라고 지 야바이나 아 나조 딱 게차다 이게 대 마연 바게 샤다가다 게단 드라마다 아 리제 옌라라서 바게 난젠 드라마다 저와테라 테니 랑 사이지 텐카야로 예 파우팔로 고아셰 바텐 르기 샤와지라 다트 바스 이거 샤탕 원아 다트 리파 아시아다 다트 바스 야테 츠츠디 다트 에시아 저와 다트 에시아 테라 다트 리파 아시안데 다 샤와 마레 근데 샤와 마레 근데 저리스니 아니 샤와 마인 바게 샤탕 그거로서 민장 자차디오 원아 다트 리바다 어 대한츠 뒤가 바이나 다트 에시안데 간데지로 고아링고 근도 세디로 데타 kondi kebe ke nruwa meri la tomo mahenpa kebe ke ane datu je kecha tang yege niyo parwa. Tendele ta kecha tang yege kanyang ruwa hige ane ming tang tenju goda tritsil, goda tritang, de je chinyo tang, de je niso. Tendele chila, shetang ngang su ta datu rupa

저러 시기 담나 잡어 라만가라 샤디나 라노 파문고 키네 우치 파도문고 키네 우자 키시 마나 마죠 나 파도마 동조사 마 내자가 마 동조사 마 추소데 콜라 시간데 미지 한디 살리 문고 포기 총머리 트르테르 라나 고비 의기 라키 키비게 투라 투샤나 추트 갈보 살바티게 야 하다데 테니 쇼르노 토 에바살기 잔데 큐라 고비 캡

조남초 늘라시리다 디탕가 히시고디신조 차와키가스 기니사쿠 니바남 실한주엔바르가위 깜빈즈모나 실랑외바라 도다 체마다불라 돌라보예 옌아다둔 두장기무디에 시파라 사조람바다 디에디니 마손중위 닌카키위 디에나 기니사쿠 니깜바포위 주친히인비 디에게드라 응고시 그탑 가히지 게니 차강아키라 천진강리시그 기니사쿠니 깜바포와 응고시나 기니사쿠니 바난지 니바라 히그바나 멘비가히 차강아캬 레브라 천진시제디 디도도 차강아키 난체현니 선토릉괴바다 디다 디스 야샤라 따제시디 멘지딘츠르 게그미라 다그 ཡེ ཐམ ཅེ གང ཐོ ཤི དེ ཐམ ཐེ ན ཆ ཚ ཁུན དེ གམ པེ མ རེ བ ཤེ སི པ དང ཉི ནི གམ པར མི ཤེ ཐེ སུ མ ཡོ པ ཤེ གུ ཅེ ཉེ ས ཁུ ནི གམ པར ཕོ དུ ཅེ ཐོ མི ག ལ ག ལ ཇ པ དང ཁ ཅི ཚ པ ད བུ ས ཟ ར དང བ ཤེ པ ཅེ བ དང ས ཉ ཤེ པ སོ ཅེ ནེ ད ཐེན པ ཡིན ཚེ མོ ར ནེ ད དེ ད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ཁཁར

0: Sintunja Lodro Kajita, Zongli Zazi Lenyongla, Nyam Nyongyang, Chimbore, Sotoba Shunyu. Shalo Nindo Nyehilo, Kong Lopkin Jim Yola. Rangija Pasa Payul, Ru Jondaldo Gangchu Pasa Hibi Gongsi Kyungyu Hizudi. Payulja Chidin Tuenkong Kaji, Lenyan Shene, Shetsong She. Dina Kong Gungwen Yuna, Jingni Rangija Pusan Nguyenju Shungwi Gongba Dangbo Di, Botoba Shunyu La. Payulja Yuma Binda Namla, Lichi Kyungyu Hi, Poa Yang Chuanju Yuan.
1: Chis tanda jirang ge da ro chong de ge de so zha zu duo re li ge zu zun de
2: ta da zu ni da rang ni dong zhou ge lo de long de zhen ba ni dong ni xu zu jiu de ku zhen ba wo ni na zhen tian zhi lang zhi suo ti zhen ba ta da nang dun de de qin ne qin zai duo ge ti zhi de ge pie jie ti ni cha xin de tu ni kang zi ke zu ge yu me tu ni kang zi zu zhen ba ti ni chum li gang de ka ri kap zhou kan zhi yu me ti ni zhi tuo le xin zhu qie wo ren de min zhe de ni zhi tuo le ni tu nang xu qi wo qi duo wo de ku zhen ba ti chum li kap zhou ti le de sheng bu men zhe sui de bo zu yin da zu long long ban de men zhe de tun gu ne xu qi wo yu ri qi ti zhe ge ne mang zuo le zhou li qi ni xu qi wo yu ma ri xing li jin xu qi wo yu ma ri ta da ran ge men zhe ni zhi sui kon zu lan ni ya nyu ti ni zong zhe hong zu li ne cha shen de chou yi zhu jun xi dong ye tuo le de pian tuo ne sheng ti da zu ni ru ge ge tong xin de ping gu xi de zu bo qi zang ti zhe su de ran mang bu yu ri ta hong zu ni de ti da zu tun gu mang bu yu ri ne 미부스네다 미주낭마다 치롱벌 종니춘에 다 우리 종 종사마니 연계네 뉴스마니 다 우리 춘이기 파도 다 이제 삼바미어서도 레어 대다란 경우 상에 차셔는 이제 신가라는 기술 뉴엘 마존네 야 뉴에 마낭산인들 연계네들 이제 춘이 강네들 자 콘솔라 오늘 콘지스도 쓰는 거야
1: 다 티나 삼바디 소리 차오르라 망조다 근데 저 지적이 즉 뉴종신이 바라길라
2: 어
1: 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2: 초범이나 근루 파시 초범이 하리.
1: 러브레디도.
2: 또 그다음에 나사라. 나사인데 봐. 다 다주 레가 친게 망자 우리 뷰리. 그냥이라. 때 콘솔라다 이제 초범 근능도 다주라다 우리 수수 팀나스네 자 수수 표현의 유비 용조수에 줘야지도. 다주 초범 근을 근적스 다 우리 뷰리 타는 이제
1: 초조스 이라.
2: 다 파스는 수수 이런 게다 롱바스네 버유스도 쓰기라. 어 수수는 다 프리피스 그쪽 수수 롱반 유비는 이제 초수도 줘야서 다 다주 초범 근을 이제 다 콘솔라 가리 이제 가능스네 자 소선 차습속에 초근 뒤에지 딱스 민고래 강주 파스 당시 그래. 아. 다쪽에 티샤 강주 파선 진 강주 파세 올리는 다진 알아 소리 직치 되네 스비엔 소리 직치 민자 소리 직치 상 소리 직치 장바 소리 직치.
1: 아, 링아.
2: 링아 요리.
1: 네, 선생님.
2: 다 다른 게 차셨는데 상다대다 민자 텐주니 다주인다 민지 공도 쇼유. 가서 다주 넘벌 민지 튕고 죽집으로 열어. 티니다 민자 대진이 직치 민자 대진이 소소 직종 티니 상 대주 민자 대진 진 카레 공지 십시 된지 Tini tepjo chi sambur, tini sang da biyo tini suyo. Tini tukchini nega jik suyo yore. Mezi tinzo takzun da, sibin suyo yukje tinzo takzun ila da lungbar sinar da zangun da sibin ki tungu lak yore ar. Da sibin tiki pechi sambur. Da tujin chashin na chumri gandu ka mikke ne da, shu ne da, yang nindi kimzang chung ne da, yang kimzang kari gyo ne da, sibin masang jishan yore ar. Tini zamba da darangki chumri kapcho da gan duwa sam, tini darangki sibin suyo de lo, sibin tiki kosu. Tini takzun da ara di ngema ngema takzun lu lu yuru yore. Tini yuri zamba, oh, 당이 차셨나 우리는 이제 예물로든지 별로 용해나 차셨나 별학스인데 유들아 쓰면 그걸 별학스는 굳이 마음껏 하고 오면 도가 경제 가르다 우리 별학이 근데 내 말하는 수주 리네 요아리 이네 주니 증네디 또 우리 무튜니 가르 균지 수도 지나다 뒤 맞아 이게 다티 컨디션 동 동의하게 내가 레벨로 지그라 퀴티네 무슨 하고 요 말아 대 다른 게 무슨 거 어 네 별학이 차셨나 우리인데 아 약이 난 차셨나 도이 원래 바이두 수도가 티난 녹 차와 있네 저도 좀 봐 별학이 별학이 루주 쭉쭉 돼요 말이야. 경제 관련해서 코타는 그 로규 건도 샷다 말아. 퀴저래. 다 나랑 녹성 그 네 차신나 게릴루든데 별의 용에는 어 별락스 노르제다. 그 수준 그 조단은 이제 그 좋아하는 이제 요래. 그 법단은 이제 레버고. 그 로규는 이제 요래. 근데 스타트는 이제 또 수야게 다랑에 심축스네다. 다랑 심듀스네다. 다 근데 시 최신네 이제 요. 다 나랑 다다 내 별아 수요하라. 별아기 다 저거 다저 롱바랑는데 별아법이야. 또 롱어 야작하시야. 롱어 동작하시는 이제 루주시요아래.
1: 별아디 민 가수래.
2: 다저네라 별아디는 조별아스 요아래.
1: 조별아.
2: 조 오페라스 요리 직직 나르베 어 직직 나르 티니 조 오페라데 내가 숨소 요리
1: 이
2: 렉바치다 징지치 티니 에자 에다 다 징스네
1: 모디스 요리
2: 단 디지코 징디스 요나 다 카레니 미창메 다는 디시 카레 베지시 도시 제렌가 콘토버시네 아니 미창 렌가 근데 스스 니니 처네
1: 아니 베조 좀 말바
2: 티니 베조 좀 디스 요인 샤유 티 올레나 다즈 롱반으로 타 이제 텐점 니드 좀봐 텐점 양네 치게가 근데 마 인더 퇴근기 잘라 슉치 요라 코도 양 근데 배주지에서 뭐 티닌다 망작 벼라서 수요래 다 망작 벼라서 근데 다주 민 거라 근주 망작 벼서 벼라서 다 제 근주 파세 망작 벼라서는 양 민의 링처로도가 티닌서 봐 근주 망작 아락스 다요래 티니 에 다주 때 쪼고인다 아라 내가 니 수요래 근데 저 벼라서 이제 우리 벼라랑 샤 티닌다 망작 벼라서 이제 지게 그 잘라서 내가 니니 총제 수버치 다 군주 롱베인다 에 망작 수요라 그래서 우리 다주인다 롱바 천나나 망보 여때도 되고요라 이네 티 공신에다 텐데 슉지 부여마라 인더 치예급이 뭐냐 버치 못 되는 게 우리 두다 그 망자 혹시 대권 녹스 심죽스스네 양 거기서 한번 있어요 하리
1: 로스스
0: 저우 베라타 로스 빈다브네 세린 산줄라 키 증아 키위 팔제 텐공시제 공기 텐공데니 조시비 망이토 부당 상소 망초제 라니뉴데 셰총시바데 율디 망초지 나듀제 메도도 이외 디당 뒤총 공개 효 나랑당 공 신열시데 강주 파시 튠지라 디위 양비 총람 초인버시 원나 콩라 튠지 와젠 진제라 카디 교탑당 롭친 튠비 샤야사듀 신킨소라 기기 윤데 유담시나 디네 Bajong Longting Yingting Le Kong Kamke Longting Jia Nga Da Ngi Ju Bi Xulam Xie Bi Le Jin Nang Di Gor Xiu Jin Bi Qie Jie Meng Tu De Sin Nang Ye Ba Xia
1: Qinan Gu Ni Cha Xian Jik Cha Xia Sa Tu Jin Ni Sa Bi Su Jik Ru Ba
2: Xie
1: Da Di Yin Du Jik Da Qinan Gu Zi Su Xian Jiu Ki Tuan Zi Yin Ne Ri Ru Ba
2: え、キランが存在、じゃあ、ラムドジュマジュだってね、かん、途端なにいべ。え、よ。たちゃしゃな、あ、たぞんだ、てれんかすて、チョンビグのマンタジトンキ、俺、たロジュのまや、ロジュのまてんでし、マンタジュん、でちゃちゃさとかんらちん、てにこんずのぐきた、みら、途端ちんやまたんやしねた、てにそのにゅんにゅんまたんやねた、てにたわにすん、てにれんがまがいな、ロジ、てんでちんすば、ちゃちゃさとこちち。 야는 다랑게 알아디 수에는 총리가 그르규 체이도 봐 강에 가서 탄 다랑게 강에 차셔나 녹상고 그래 네 탁강에 레레 니니 여러서 줘야 인도 봐 강에 차당아 랑네 드모도 능에 고보고 능에 있네 줘가 주는 게 여러서 치야성규여 다랑게 나타 카레서 레가 고 첸사를 때 이타게 샤다다 치야성규여 다랑 차셔네 올 티샤 레가 치도 봐 니마지로 또딩 다 내 또딩 찍조 샤다 레음도 틀라고리 첸 디네 그브리데 수수에 뉴보에 미자주라 때 다랑이네 쿠쇼 탕가는 가랑다 공진이 수부치 수에고 수 촘링간도 그거 근데 또 되니 잘하고 양 트리고 메고 잘하고 촘링간도 때문에 주부 민도스나 어 경제 그게 주부 민도 잘라디 소야 돈도 주부 민도가 미 잘하기 십주 돈도 주부다 근데 또 십주간데 제일 되니 거기 잘라 차선 시빈 다도 시빈 오도는데 타는 되지 그 녀자 씨 얘기 있다 뒤에서나 다왕알 요 말이
1: 네
2: 다왕알 하 콘도 촘링 콘도 자 되니 콘도 어 제가 니르샤다 좋아 되니 제가 그 머리인데 양이 뒤에서 한번 지고 되고 가서 어디 한 콘도가 미 돈도 그 돈바 슉 잘려고도 가 되니 좀 봐 촘리고 컵 줬으네 자
1: 上的不是，但忙不是吧？对对对，对，就那个上当年呗。有有有，做他，你的团结抗性呢？卡里叔叔是机构定认识的嘛啦，我们靠他掌握掌握那个忙不要啦。你那个士兵的吃下过呢？你当初你的士兵的人，村里讲的呀，团队过来，当初罗尼什么的，心就起来了，钱什么的，他那那士兵的穿衣呢？这士兵的伢子穿的呢？你做看的团灭大爷的，啥都随意呢？他底下村里讲的团啥团，他逻辑就主要的。别人把士兵给他那的是。
2: 차다니르 에 받았는데 차장이 등주 토번데 수토에 맞지 티트 차잖아 진이 시계가로 근데 차잖아 이제 동약이는 이제 심슈리나
1: 요 그래서 다디게 지금 마음비게 차지 내리
2: 정도로
1: 봐 제일 그래서 그냥 그 지난한 신인데 차차서 되나니 요 봐 그래야 양 신도베 가면 가리나
2: 아 따다랑 따 에다 냠뇽스네 따 잘템부지요 따로 숨좀 따 차차서 되네 주지선 봐 따 그러니까 呃，卡里，你这，呃，我熊小鱼的龙马说啊，他那，呃，听马龙呢，那人这是，恰恰是对他的亲啊，呃，伢子人家，听你讲亲，听你讲的都，来我们就能给，听的是恰恰是对亲啊什么，这三路对不进都啊，人家怎么，卡里还给几个穷呢，还给养，还给干爹妈呢，还给企业，还给他们，过几个家也是不恰多啊，人家嘛什么，两行钱的宿舍人了，不算有钱的宿舍人给两个提了，哦，当你家里开始看那个，呃，两个提了，他啊。 가 ティレガチウルギュリムカンジドグドワティンチュムレガンドグガカンジドワティンチュムレガンドティダソソランダリッジャワカズドワリッジャワティンズレソソランドボルトタンバクジギティンチトラエンジムジチュムビタテシスドワティンシャタダナングギシマシンティリカサンディエンドロブドンロマンディチャシャサトマンタクジインディティンデトラニャムヨンドラシムジュマデマハジオチェティニコハルフルソドチェワソドワティンディンズバ カレンダーのリッジュマヨンジャンのマンタクジュとか。さあ、ランカーチェジャンのロビーカンディチェマジュン。ああ、やんで。でも、ドリューキョマジュン、ホネスとか。だ、レアハジネ、ソソランタンジュ、ロバイナタンブランカネマツァ。ティンザーソン、ロバナゴラチェシャン、ケンジャショウエイネタ。ティネロレガゴシャキャエインドネイネタ。タ、トゥンジュンシャシナ、ウリ、ロバイザ、レゲトンドロバネジュマシャワチェン、レゲ、レゲ、レゲ、レゲ、レゲ、レゲ、レゲ、レゲ、レゲ、レゲ、レゲ、レゲ、レゲ、レゲ、レゲ、レゲ、レゲ、レゲ、レゲ、レゲ、レゲ、レゲ、レゲ、レゲ、レゲ、レゲ、レゲ、レゲ、レゲ、レゲ、レゲ、レゲ、レゲ 다가다 마디오 체 데데 졸라 니주 마무라도 와 탄데 인디 조바 탄데 로브 체미 인디 인디 카 샤샤사도 인디 바 냠뇽 인 망 냠뇽 인디 슈쇼 요마라 인디 조바 냠뇽 데 에나 소소 냠뇽 지 찰레신 부시사 티니 소소 로봇 데니 샤다다 자 로봇 데 레가 곱시 갸야 소도 데 샤다다 키 티니 소소 그 촘리 던도 자라디 소리 좀바 데시 소도 그 샤다다 체에서 뭐 신이라 데 인디 지 샤샤사도 그 괜네 지적이면 돌
1: 레스 레스 네 인가 졸레이트라 차발람도 추디디로와 능도 멤버바
2: 레스 레스 레스
1: 라게 진짜 에 삼든 딩원조 용에 드시면 되시길
2: 레스 레스
1: 다시 다시
0: 생일로 보는 바 데링켈레친 참 되는 유저지 레친디 상괴다 솜디 세린 된접다 년전다 리조 흉킨 로전 히럽 셰셰 킹괴 남킨 법된 절라 지세 다츠마 치리

0: 야, 봉어. 상어 돌아는데 또 만도. 야, 좀 와 봐서.
1: 아빠, 나 상어 잘 크면자. 나 엄마 상어 잘 크면자.
0: 잘 크면자 동포네. 마 뉴스 로기 쪽으로. 다티도 쪽 돌아키지 치이다. 경파가 들어가지 쳇들 깔리까세 자그리. 근데 안 돌아다는 가리리.
2: 어머. 아빠가 주지다 엄마하고 따다서 우리 무츠마가 사마 돌아마도 좋아나 로소 진짜 진히문가.
3: 전총 수사진나 지기다 밤에 돌아다나 어차이
4: 로전 초보 전무여다 체난자 다다니 신비린 첸티나 뷰존 롱칭닌 칭리콩 강기 롱칭자 시비란이 지비린 첸디시 나지 산존인 체지 뒤토도 안첸린 첸년바 가스쇼
5: 시비 종이
6: 시비 종이
4: 주부춘춘초 드릉가 시비 조인 던지 뒤춘노 댕하 하천 로촌 로정아비 진짜 제바이 로마 딘지 람모 총아이 지비 추초 춘춘 시비 조인 딘던지 힘

Tobanabatsu,国语呢,别具听我们一边七区联姻,俺族人们们借初一年当初刚来春天把他,也才给农队等下来,忙初节过了把他,下追当代当年就人这把说,七区批准初步月。 라바르도 등계 다체치위 고리망부 사점 희당 희인바리 난등 송저지정리 유저지에 나바사바 희저유 대희초 폰조지에 나바촌라 뒤개 먼저위 문남지진 탕기다와다 물치다와수 응은퇴 대나 신조 링지니 인제 대비 고리의 희토주비신로

0: ཚེ
1: ཅཅེ སེང ནམ པ ང ན པེ ཇོང ལུང ཆེན ཉེན ཅལི གོང ཁང གེ ལུང ཆེན ཅེ སན ཏ ཆེ ཆེ ལེན ཅེན ཅེ གེ གེ ལོ ཟ ཉ མ ཡིན ཐིན དེ གེ ད ཆེ ཆེ ཅེ ནང དེན དེ ལོ མེ ཐེམ སམ པ ཏ ཡིན ཅེ པི སན ཅེ པི ཙ བ དང ཨ ནེ ད ཅིན ཅེ པི ཙ བ ཝོ ཏ དེ ཉི ཅེ གོ རེ དེ ལི དང པོ ཨ ནེ སན ཅེ པི གེ ཙ བ དེ ཨ ནེ མ རེ བ གེ ན མ ཆེ ཅེ ཤེ ཅེ ཅེ དང དེ ཡིན ཚང ལ ཨ ནེ ད ཅུ གེ ཙ བ དེ ཨ ནེ མ ཆེ ཅེ ཅ ཅེ གོ zhāma tīndi jīngi. Tā tāmbū sūnjī bīgī cāwā tīmā chītī shībā tīlā cāwī chāni sācī rāmbā sūngu tūni āni māngu jī tīndi jīrī. Tī chīrī yī sēdīlā shētāng kā ngā sū ngīn chī bējī kīpā gōmā tī sū kī āni yōng kāng zāmbā lā āni gāwā sūngu tūni āni zāmbī kī tīndi kī shā sū zāmbū jī bārī. Tē yāng tūmā gāwā lī jī tīng bār dī gāwā yōng tīng tamar gewa nyug tuen se ni tonta parsan la gewa seng to ni ani tenji zomba la soba nangar chi shawa zambu la nyubi tenje ge ta lusu zambu tenje chi ani yer zoni ten dala ya ani gewa seng to ni ani ma seng jubi ge zaga de ma ye jiga ozhama tenje chi ten da tambo de tomar gewa yung la njūpa dewe ngendu ye jās. Nyingba, bārdu gewa yungde ngay ju jeja hiyabjīn chepa. Sambba, tamar gewa yungde ngibu childe njūkda wāsa ni. Wata tindrīke gewa sīngi tōni. Ani ma, kye jīgirāmba tindrīchirī. Tēli tā tāmbu, tōma gewa yungla njūpa dewe ngendu ye jās yandē. Tsōde kandē chīngi sēdi lō. Tā ngāntsō, tāmbū chīchīgī tā nāndī tī sūnjībā tsā chādi yorī tī yīndī lī tā sūnjībā gī tsāwā tī ngā tsū ngī sū lī mā mā chībī ngā lā anī sūnjībī gī yūng tī lā anī pā dēlā tī njūk tā pā chī tāng anī chōyī gā nī anī tī lā pā njūpā rī shēpā lā anī ngā rū gī hīchā kā hīchī tī ngā tsū mā ngī tāmī rā pā chī chādi pā tī rī ani ngendro ge xija khaji ji de ani sa xie xia ji de so lang ar su sam de xia ji de so lang ar su ngo de xia ji o de chi ri zhe na ani toma ge wa yu nan ju ba de ni ri xi ja se ya o de ji ge nan de de ni ba par de ge wa yu de ni ju je ja xie jin che ba se yan de dang ngendro ge xija de cha yu ji se le ani nga zo da sun ji bi ge za khurang ge to ni ani ma ran ba yin de xie ji de ji de sam ba la tamar ge wa yu de ni bu zhe de njukda waasi yande, ta sanji baga tsa korang ge juja teso de ngansu pa xie cawe jisi le, tama le ane sanji baga yungden ju nyingbo dodok teso de ngarzo shodong zonrabo je tsir nyingbo chilni ane njukdong xa jit desh, njukdong xa jit desh. Ta nda sanji chere se de le, sanji baga tsa wa de ane chibar xe baga ane cawe saji samrabo yana zhongyo zonrabo de wata tenri ji chade baya jir. Tā tēli tāmbō, tōmār gēwā yūna njūpa dēwē ngēnrō gī xēcā, sēn dēgī nāna, tō chēwā anī cēmbā yēn rābō chīyō, cēmbā yēn rābō chīyō. Tā tēgī nāna tāmbō tī chēngi sēdī lā, sāxē xē jīgī nāndē chīrī, sāxē xē jīgī nāndē tī chēngi sēnā, tīng dēgī anī dātī lōngsēn jī, chītāng, chītāp, tē kāndē tī chēngi bātē, sāxē xē jīgī jīndō. Tēli tāmbō tī chēngi sēdī lā, tīng dēgī dātī lōngsēn dē, mān chēpā rā xēbī gī, 게데 아니 관계 차려 봐라. 어 관계 님바 시작한 난데데 아 아니 베지 다트비게 자. 아 아니 선집바다 따지주바 니여바게 나니 어 아니 선집바데 히지 된지리. 선바 텐디게 마히비게 가슬라 아 히당라부터 간리진 세디라. 어 조데 아 아니 선집바게 자와. 어 코랑 토노 만조지들이 아니 대라 아니 제바가 나니 이양지 저비 도제긴 제비 리히 준비 안 보스야 대 아 당가서 제바 만보고 여바가 나니 하장 고대 왔지 아 니대 왔지 세란 전대 왔지 마셉 처리 하자 그 님보 놀자 봤지 여바 인자 아니 제왕 건 제바 대다 아 자원 님보디 아니 여르니 안 도지들이
0: 아니 지능 안소 단주 집이 가세요. 자위 찬이 단주 그 자와 대단. 아니 양지 집이 도지 쇼근 제비. 아 아니 간이서의 명운이도 아니 자르는 로지들이. 어 대인들아 아 제대대 아 자와 당 아 제왕님들 아니 자르와다. 대기 토라 아 아니 당 아시건 안소 기반 남진 제비 그 다 선당을 잡아 하장 그 마보 열어와. 대인들아 다 년치 그 기반 남진 제비 그 아니 선지빈 잡아다. 히지 아 안소가 다 대상 그 안소 기반 마보 열어고 대소기 아 짱야비 그 된 제그 아 다 선다지 거 안소 아 이거 마보 열어고 대소가 나니 아 아니 아 가르세 그러고 아 릭샤 대소 대소가 나니 이 카살와 아 대소가 나는 안소 또 어디 지쳐들 고대와 된지 마보 지어 봐라 요 대소 소마데 쓸 레니 아니 릭샤 대소 카공 그 존다 보시니 이니 마 아 시제들이 대게 나는 조지데 체인 세들 다 년제제 선다가 용 대소가 나니 나도 빼지 마보 지게 용거 다 선다가 용 대소 좀 봐라 저위 찬이 나도 빼지 그 돈을 로지 되는지 찬이요 빼지 그 돈을 로지 시지 되는지 찬이요 대들 다 년제제 용 대소가 나게 빼지 마음 채워지데 다 대게 대게 먹어 아니 산로 동다데 대게 대지 먹은 대신잖아 통바 대게 대지 먹은 초아 대게 대지 아니 수수 그 자정 대소 다 텀비고니 아 빼지 게 봐 장장 찬이요 대들 다 딘상 맞아 되는 얘기 짜지 봐 차려 와 뒤에들 다 영가 화벌 대치리지 나 맞아 그 지르바 그 사치 그 연이 돼서 그 아니 아 지고 대하게 치들 아 다 팅데 그 치직 가서라 딘상 그 먹이 산호 동다 딘상 그 맞아 그 쇼속이 자종다 딘상 그 맞아 그 초하다 카타 녀와다 아 먹이 당에 대와다 고디 된제 그 아 아니 베지 가마만지 그 토니 아니 용된 데라 봐 아 니히니 대샤지 늦체리잖아 틴데기 치탑지 아 아니 지진 없지 어 된지지 아니 손생 된 치비긴 친 희행 그 뒤세대 간리진 있으리라 손생들이라 아 아니 까마 섬지 장여 버리 대인들다 손생 그 까마 섬지 때 자위 찬이 아 아니 담보도 치르잖아 또 담보를 딱 까마 아 니 옛날 하지 그 나라 제 섬비 그 아 난데 대소 보다 Ningbota, Negatis of Malangazo, Shajongu Zona Bodida, Shadenta, Adela Shatushach. Theda Nyandela, Nangul Honsing in Jula, Nansu Sahi Shajik drama Bodiki, Gigiot, Tim Tesukola, Anni, a Sahi Shaj, Sunday Shaj, or Tendichi Chadibari. Anni Tizana part of Kaman Yakhachiganona, Anni Kabajita, Yune, or Tasaba, O Tirumba Yenama, Chichi Tendichi. Jula Takama Sungis Giganana. 아 아니 갑 되겠다 아 손생 되게 난데 어 조대서 소마대 저 쇼동 조지지다 대담년 들었다 아 손생 되게 난거 내가 대서 소마대 가서 상기게 어 조앙게 어디 되는지 샤디어리 어디인들 다 치치게 디세게 까마 섬지대 가서 고샤 시간 나버대 어디 되는지
2: Tata Chie Ji Senpa Dena, Biodion Lungchi Nyinti Likon, Kange Sonda Lungchi Lintzi Ji. Hiyana Mingti, Nganzu Lintzi Senjiro, Gasukyo.
0: Ani Dien Chana Da, Hiji Chichiri Se Dilo. Tien Dige, Ani Dati Ge, Ma Lungzi Titang Zonra Bo Dien Ba Yina. Zo De, Beje, Dati Ribi Ge, Mang Ye Ge, Nam Ya Te So De, 당대시지지당 대단냠들로 저희 찬이 아주 뒤전지 얘기가 라는라 아 아니 미니 아 뒤적 얘기가 라는 거 놓나 다직 아 가르서 그렇다 비시 돈다 돼서 좀하나 도스지 팬토 받대 미도 조종이 다직 상식이 찬이 해나야 아니 토메 바슨 토모기 아주 곧 대와 니 대와 어 된지지 그 돈이 마 아 휴지지 마도 시당은 가서 베지 다티 나야들 하장 그 자친 못 인서보 양결 하바다다 자득을 루당 서득을 루 라서바 키바 소소 소소 그 다지 그 꼴라 라라서도 통 많이 받은 돼서 마보지 여바래 아 대소대 남편서라 들어와에 제바에 타지 라서바 된지 그 고는 가서 막 얘기 봐 이나 진이 제바보 라니라 된지 그 난데 대소도 파 타지 바지다 아 아니 사봉이 보 된지 얘기나 하장 그 커본 아버지 자도 여바다 Nyingi chani, kaadi tenriji ki thoni maji hiebi wangda taana yang, ani nyengken somala yang, ngo nyokpa chi taan, hongzi tela ngarazo nye mocho wa chi taan, dengi ki dati ki lanengi nona, misa ngarazo penshi, deza nye ngarazo nyu mataba,

0: 세세 워튼디 고쇼
1: 아 니고마티 고트 쳔리나
0: 오향이 데 모기 도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2: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라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도 소노 요아카상가
0: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나초 이그르니 난다 조타그르니 수준그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소라 핀토 토보요상게
3: 오레레레 롱진 카바송야레 딘가 마이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도나 치닌가
0: 오레 다냐보티 렌야
2: 레레레

초보 넘바 아니 나 신년가 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로제니 대역이 피선 초비 루가키 리네 준지타 타비토에 디니 나나 저 도르토미 배운 게시리 텐제 손사 치기 대역이 루가라 챵비 저와 담디나니 저양기 신감 디제나 쇼다 디니나 치기 년진 딩라 이슴 소위 대역 루가 주제나 소 뇽르 낭투기지